0: 지휘청장 책에 계시고 소위.
1: 케이스 넘버 18,563, 18563.
0: Clear, would you also change the log point to 3433 South Campbell Avenue?